세월이 뭐냐? 사분이 가지 않나? 사분이 가지 않을 것으로 봐서래도 다시는 뭐냐? 가시는 서 오는 화 아마 이년에 사탄 와 야야야야야야 참소 이년에 가자 와마마무 내 집이 마마무 내 집이 마마무